0: Mengenal,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atus salam.
1: Assalamualaikum semua.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 Hari ini Mariam bawa ayat apa? Cuaca macam mana hari ini semua? Cuaca bagus ke? Yes, Mariam hari ini bawa ayat cuaca bagus hari ini. Cuaca bagus hari ini. Bahasa Korea.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아, so 오늘 날씨 좋다도. 오늘 날씨 좋다. 이니 마참 기타 착갑 순디리. 북한양 기타 낙 착갑 가오랑. 아,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니 마참 기트 착합 순디리 답이 아드 오랑 기트 낙 니어 분 등아. 아 기트 착합 순디리 답이 낙 오랑 등아 주가. 아 기트 딱 에스펙 라 니어 자왑 그 아빠가 기트 딱 에스펙 기트 착합 순디리즈. 오늘 날씨 좋다. 답이 갈라오 기트 낙 착카카 오랑 오늘 날씨 좋아요. Like someone asked me 하리니 추아차 마차마나 하리니 추아차 마차마나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착카슨디리 오늘 날씨 좋다. Like that. 난 르파스토 오늘 날씨 좋아요. 아따오 오늘 날씨 좋다. 기트 끄나 착카 아빠 넥스. 하, 몰릴라 기타 잘란잘란 칸 좀 잘란잘란 좀 잘란잘란 고랑 나타오 크 바사 코리아 마차마나 오케이 마리아마 칸 아잘 에서 고랑 뚱구에 아살라무알라이쿰 줌파 에서
0: 해시댁 분이야란 적임.
2: Adakah anda depresi dan berkeinginan untuk membunuh diri? Anda tidak keseorangan. Hubungi talian kasih 15999. Pesanan khidmat masyarakat ini dibawakan oleh Salam FM.
3: Frekuensi yang mendidik jiwa. Johor 95.6.